0: Hey.
1: No more 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 뻔하지 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. Baby 둘이 여행 가자 시끌시끌 우리 목적지는 속초 바다 보이는 곳 어디든 다 좋아 벗어 제 기자 전부 윅윅 3점 슛